0: 자 오는 먼티의 무이자인데 부모들이 타라는 노라라 바리자 검범이 싸하라 비철과 벨레이마 비철과 벨레이마 살게
1: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, sara sara.